0: 차담 매버 소야래야 차담 매버 듀지스럼 차담 매버 쳐고야 말이야 담로는 겨왔잖아 빼나지 탑지 쇼래야 랑지면 진비 진진 매버 소야래야 대다 직단 진단 겨와서 걸 간다 지금 르 따당으로 맨라 인데베 신진지 겁나 시장의 신진지 로스스 심에 저기 랑 타치도 베 제면 진비 진진 수충도 되게요 아래 다가는 신기 등생글로 달려야 미다고 공별로 그제게 그게 군지치를 침비 쇠기 코다 진단계와 인생에게 등생글로 수송주고야 하래 다 되는 신체니 창당이 싸워로 보고 댄진을 투대되잖아 그 댄진 매바 차야래야 그 댄진단 진단계의 로직 싹도 둡 싹도 띠 깨부들로 군지 땜배 터네 애니 댄진을 내부 두지 마도 신체합니다 와 자, 드디어 인도, 나란저다 차단글로, 마지 공기, 유텔라야, 샨단 컨디스도와. 차단 깨베 내걸로 유텔라 샨단 컨디스도와. 딱 띵어서 심주셔오래. 띠 심주셔나, 차단 마지에 내걸로에 대난다 여래디, 이내 유딩네, 두배 나와다 여래디, 이내 텔라야베, 즉, 땡카르 진대베지, 해제 여말에. 다 차단 깨베 내걸로? 철유다 등유달래야 전등네 댐배 이동지다 댐배 이동용지게 쑥 타고지게 다 가서 르패지 시행돼야지 패지 요래 지도 차로 내신지 지도 샤샤 내신 르파지 신주로 쑥 전부 제대로지 이 패지 가서 시도야래 난 니상 당원다 난 니상 당나 야 나 동반이 고민하시는데 난 내가 할 수 있어 삼아지 이니 신의 시야시 도와
1: So, if we were to summarize all of this complex discussion that we have had so far about, you know, what is being negated from the gross levels of understanding of the no-self as negation of self as an eternal principle with unitary, permanent, unchanging reality to through mind-only schools, rejection of negation of the independent existence of subject and object duality, and then through to Madhyamaka, the middle way schools, denial of the intrinsic existence of things and events. All of these complex philosophical thought processes really suggest is a simple point. That is that the way in which we perceive things and events to be does not really accord with the way things really are. The fact that things do exist is affirmed by our own experience, attested to by our own experience. We touch something, we get hurt, and we experience pleasure and so on. The fact that things do exist is not being disputed. And then one might ask, if that is the case, if I eat something, I feel less hungry. If I'm thirsty, I drink something, it quenches my thirst. Things do exist. Why don't we leave them alone? Why do we have to go through this complex thought processes trying to understand in the actual reality in which they do exist? So this is an important point. What is the whole point? What is the whole purpose of delving into this complex analysis, thought processes? Here, I think it is important to reflect upon, contemplate on a passage from Buddha's own scripture, where this is in the Samadhiraja Sutra, the King of Meditation Sutra, where Buddha says that there are in the world people who have deep meditative absorptions and so on, yet these practices do not quell, these practices do not calm or overcome graspings at self-existence. And also in our own case, in our daily spiritual practice, we recite mantras, we do deity visualizations and so on. But none of these actually can counter the underlying erroneous belief in the self-existence and belief in the intrinsic reality of things and events. So, of course, in a special case where if someone is a really advanced tantric practitioner,

다 드리되 카스케니 페지다 드셰 낭슈 모드 드셰게 소르 차리가레 렉자 소르지 다 드리 다 낭슈 냠린 다 주 듄 냠린 시단지 브리트 가다 드리 어 탄용구리 자자인 안데데 덤버거니제 토케로 드시보다 더버테니 다 기루 다 제바디 아니 파바네데베 다가다 발리기다 가서 도디지스 장에 이리다 가서 내데베 대실이 차대요레 코난주한테 현도 당고되나 데네 첨부 자유율이야다 가서 보게다 페이지 렉자게다 산제게 취 아니 발리 요래라 페이지 렉자 취다 제니 어다 디 데르 미니버드체 엔 데다 쳔지 베너미스 나바주체 다간다 주문된 데 기록 개발이 차야 돼요 아래 만족 봐봐 표 동말기 유세래 쟤네인이 카와진지 종교이다 표 강진리야 이니 대지에서다 산지에 다르체체 다간다 기록 샤샤도 차야 돼요 아래 이니 그림 뒤는 지지다 내가 그런데 겨우 사고 차죠

0: 공포시 아니 시우님 미세 규메겐즈 다 시우님 규메나야 다 가다지 런이니 런이니 지금 산지에 쉬어야 돈아 여러시 뭐 이러니 아니 더 좀 된 대기 구성도 그 연대 참배 타네 너는 겹시 쇼 다 지금 나머 산지에 배치 미세 다 가서 우리 그 소소 런이니 산지에 배치 봐 아니 맹행식 추와 하다 추루 샹다게는 추균 중에 지임에 있나 야나 최대 맹에 지임에 있나 아니 아주 더버더 베징데 다스게 스티브 슈주다
1: So when we do the recitation of Heart Sutra, those who are familiar with Heart Sutra should reflect upon the meaning of that scripture. And those who are not familiar but are practicing Buddhists should utilize the occasion to contemplate on the enlightening qualities of the body, speech, and mind of Buddha, the fully enlightened one. And among the members of the ordinance, those who are not practicing Buddhists, such as practitioners of other faith traditions, as well as non-believers, you can then take this opportunity to have a little rest when we do the chanting.
0: Aye. That's enough. Then we will recite the salutation verses from Nagarjuna's stanzas on the fundamental wisdom of the middle way and also Maitreya's Abhisamaya Alamkara, ornament of clear realizations.
2: Kangi

0: Truth here refers to the resonance, the expression, the self-expression of that innate mind of clear light. And the self-expression of that clear light wisdom is really the illusory body. So the conventional truth here refers to the illusory body, which is the self-resonance or expression of the wisdom of clear light.
1: No. 다 단담 외세 에 낭조 군습 줄 다디 남 대우 상제 사이 가다 구투니 주야기 다 링제 줄 차용 인 바래
0: So these two dimensions the clear light the ultimate clear light which is the dimension of the emptiness and the illusory body which is the dimension of the appearance so these two effectively becomes the substantial cause that the primary cause for the attainment of the enlightened body and mind.
1: That is Sunsha. Gu Xian Le Jiang, Gu Mo Lung Kam Sunba, Mi Lun Mi Wo Xin Du Tong Xia. 다시 규도지 시규도지 전에 쓰기 뭐요? 전에 시바 대부 클럽 캠을 전시 예바데 시 거소 대들어 외세 직바 시제 인루타 냠버 조에 송주 직당 시두 디 예 터돌이야 송주 터 말해 터돌이야 외세가 터도다 송주 터도 니시에베 다디 대동 송주기 디체 특히 한다 공로심을 넣으신 게 다마다게 취한지 탐지할로 외세게 살람 외세게 절바 패지 가서 우리 짐바 낭 짐베 취 루브로 어디 탐지할로 아니 띵줄로 가서 눈기 띵눈기 잡아 넣으신다 띠유놈데 띠루 차 탐지할 캡으로 봐 나가는 신기 그게 차오름디 차오로 저한테 이내고 추유정신을 만들어 봐 띠는 신 낭진배 시바 루브루와 타다 외세기 세도 샤와레스 외세기 랑세레스 봐 다 시바 대다기 유디디 다 샘샘을 대바는 신체니 송진이 더니 지도 자식도 송고 이미 메신데 다 간다 디디 코라 레룽이 여다버지 임바 인도산에 디디 세기 에네 잡아 시주 다 마다 그 현재 탐절로 다 세기 잔안다고 내 샤다버지 차송아 서디 인도 페지 디송고 여서래 외세 순주지 경고 탐지 시시타다도 취직도 주베 루직 에 동니다 유유진도 루직베 루직직 에 유제 외세디 다마다게 최 탐지에게 철시 인도자네 신앙게 최 탐지 시텔레 샤와 인도자네 덴드드베고네 루직루 직대네 에 다디 슈구데 단에 투모모인베 숭주 지침바 루루셰기 나와다네 동바다 소수찬이 세균네 강도양네 제주바 강도양단 제주바 숭주 숭두주바 대시아도스 제니 다 안다시마타베 루직 루직바디 대동 숭주셰 다 대동 숭주디 야직을 샤네 텔레샤베 군수 규멜류 대당 수주 니부 가다 대단 전대 전주 외세기 니부디 구도 투수 로직도 여대바디 아니 디제 가사 대니 수주

0: 쓰기 여바래. 시진 시위 파도 쳐봐. 레, 다 시위 파도 쳐봐. 레지 쓰기 여바. 그래서 레이머 인도스 안에 다 왔던 레기 시위 파도 쳐봐. 삼은 쳐봐, 쳐봐, 쳐봐. 쓰지 안에 다 와, 청주 선배 쳐봐. 청주 선배 쳐봐를 야, 너도 말을 써야 돼. 쌤 남기, 쌤기 선배 쳐봐. 이 청주 선배 쳐봐. 자, 쌤기 대답을 영화라에 자와 닝지 쳐니. 다 와, 닝지 선배. 닝지 샹왕도 줄배 관해. 아니, 두 번인 내기 쌤기. 에나 심기 대 심배 타네 에니 친구 잡아라 나야 대 나선에 에니 실제 파도 심배 대 나선에 돈이 더 배셔 에니 돈이 더 배셔를야 세나 턴네 에니 돈이 무슨 돈 더 배 에나 어다 사탕도 이십 톤을 유지하네 에니 실제 파도 심바 세야디 다 차비려 말해 나 실제 파도 심바라 친지다 친전이 일지네 친지들 내인 거.
1: So we read in the sutra that any noble son or noble daughter who wishes to engage in the practice of the profound perfection of wisdom should train in this way. So this reference to the practice of the profound perfection or practice of the profound refers to the bodhisattva deeds in general, which are embodied in the practices of the six perfections. And here in particular, it refers to the perfection of wisdom. And the perfection of, by perfection of wisdom, what we mean is it is what is known as the ultimate bodhicitta, which is the direct realization of emptiness. And it's not just a direct realization of emptiness, but also a direct realization of emptiness complemented by the generation of the altruistic intention to attain Buddhahood for the benefit of all beings, which is bodhicitta. So the direct realization of emptiness complemented by a factor of skillful means, which is bodhicitta, this is what is referred to as the perfection of wisdom or prajna paramita. So, and therefore, the bodhicitta, the altruistic intention, is not only important as a motive, initial motive, but also it is important to be present as a complementary factor or a reinforcing factor. And the bodhicitta, this altruistic intention, is arises from the force of compassion. So it is the compassion towards all sentient beings which then give rise to the bodhicitta, which is accompanied by two aspirations. One is the aspiration to bring about the welfare of other sentient beings, and the other is the aspiration to attain Buddhahood for their sake. So when you have such an altruistic intention endowed with these two aspirations, then you have actualized or realized bodhicitta, the altruistic intention. This then motivates you to engage in the bodhisattva's deeds, which are enshrined in the practices of the six perfections, and among which the most important is the perfection of wisdom, which is the sixth perfection. So this perfection of wisdom is this direct realization of emptiness complemented by bodhicitta is what is a level of realization which is actualized when you reach the first level of the bodhisattva bhumi.
0: Oh yeah. That then I had to say,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다 가서다 뭐 야가리야 다 간다 지금 좀더 신당을 좀더 먹고 싶으시겠다 예배 나네 어 디디기 안한 거랑서 지금 디두 대원 대바다 동해 민대배지 땅 안아서 랑강한 거 예배체 근데 이번 인도산에 디두디 애는 안아서라 지금 그게 토난 제거하지도 않고 두그루 제거하지 그 차용어 인도 다 된대기 디두디 강래초 디두디 냠순영년기 남 강사세야디 건드시면 다 들려야 딱지해야지 다 남아무진이다 그 용되기 아래 자 된대 인도 다 디두 영경기 다감가 세대야디 가다시기다 심주시에서 잡아셔서 차대기 안에 대신도 any